0: 아버지!
1: 오호! 물자 사업! 물자 사업! 할아버지! 아, 미안해! 아, 미안해! 아, 너도 놀리겠다! 또 무사해!
0: 아들아! 아들아! 이제 가자! 내 물한 차례 하대! 아들아! 아직의 무사해! 함께 빨리 무식해! 미리 딱히 미리! 얼 미자 갈리코 야 불아야!
1: 지하! 절약세!
0: अब मैं मीर साहब से दरखास्त करता हूं कि वो अपना कलाम पेश करें। आइए मीर साहब।
1: ओह आइए आइए मीर साहब आइए आइए
0: आइए मीर साहब आइए आइए।